0: 깨고 쏜데
1: 저거 아니 너 코도 스타일로 디스가 카네로 이따와 도고 디스가
0: 혼돈이 오크리마시다
1: なぜ最後合わせなかったの?
0: 結構 悲しいのはわかります。だから見ない方がいいと思う。